0: 이렇게 두부데시멜.
1: 리퀴드 하면 이름은 왜 되는가? 에 리퀴드 에 리퀴드 땡고 리퀴드인가? 비댄가 하면 이름은 에 리퀴드 하면 이름은 땡가 하면 이름은 오빠는 거기 하면 이름은 El líquido me ilma que tiene gaba. Tú tienes a mi ilma. El líquido me ilma. Tiene un líquido en gaba. Tiene a mi ilma. El líquido me ilma. O mai no vogue mi ilma. Rai no vogue mi ilma.